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낸 것, 내 주변을 벗어나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내륙을 습격한 대형 산불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인 이주 농장 노동자들이 대피 이후 또 다른 주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BC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 단 이틀로 제한되면서 제도적 지원 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머랜드와 피츠랜드 인근 산불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농장에서 과일 수확을 돕던 멕시코 출신 이주 노동자 47명이 긴급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차량이 고장나 일부 노동자들이 걸어서 탈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통제돼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되는 등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센터와 현지 구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권 외에 개인 소지품조